0: 给对方的必要了，就他可能来你今年一表就帮你就一开始你就开会上掉了，但是你啊 in person 我不跟他去打工了。
1: 단날이 가오이 선녹다 가로 뒤르고 막구뚜이 유이 간호

조가로 맡아고 빛이 하탕했고 다반이 세분영맨이 안 마르고 까맣고와 한위도가로 인우성맨이 한위도끼리 까맣고와르고 이겨 핫타타이를 핫타라까 안 마르죠 차우터가 핫탕 일룡아 까맣고난거 오하도타 확답할래라 일야 오하도라 확답치마가 마타마크 카우마다까 알라고 오방아 타이메이톱 타이치망아 니카우키기 바탄니 이룩카우키기 바탄니 안지타아군나가마 타이카닌나고야구마 오바루니고 히통각타아군나가마 오바루니 일라카 타이메이톱오군나마타 마쿠아 투샤오마디다카 페곡팔리아총아 인용하틴니 미카우키 차갔다 후다우나가 안마르고 오구하고 티차리 쇼우마타 나라 치아닝이뜨 오구하고 티차리 쇼우마타 안마이노샬룰라차 하노 이노샬민네 이노싱이 이노샬룰라차소 마쿠아리 투삭치마다 카타 이쿠나가 이노주주니 역카우마 하타타카 안마르 아 우니까 학당 일동아 두삭 타베니까니 이노 하티가 두삭 이노 하티가 남망인네가 두삭 내고 우니까 어떻게 학당 일로고 타이마고 타이마 두삭 내고 누구니 비우차고니 페일링 온 하노 남마차고니가 다 모반니 우니까 아기자비니가 남망이트모 일로나 속도비니 오빤 타막고 타막고 난간 아, 두사오마 기차와 저 학자도 보고, 암말로, 이라카, 이라이란 노방아, 다이마나 망했더미, 미나가 학장일롱아. 다마코아, 오하우지 어떻게, 하우지 발리아들이라, 이 하이라, 다마코이니, 아주 주장이, 백옥 차이나가 주장은, 백옥 발리아더니, 다이치만이 요즘 말리 다만이 킹간이 용했지 누나 하갔다 아직이 중을 시야마오 아니카울로 일로와 아직이 중을 시야마오 역호싱이 추낭이 다마코와 피가랑이 아니카오 일로와 다나로 아니카오 일로와 다만이 아타우성미 신이고 낙수띠 일로고시 하오가띠 하오지마우티 치앙이 낙수띠 이마이토 라오치만 맞다 우평망우가로 와팟 우평우가로 와팟 만에 대마 누나 같이 뜻이도 비우시 하다 갔다리 일로고시 하고 빌로기 저를 산 일로고 뜻이도 대처만이 답만이 제일 일로 하갈 와 저때 대 미치마 갔다 미가 마 오하콩아 아직인 게 세마 비로 참나가 되다 가니까 자가 갔다가 이메일이 자 왔다 좀 미가 마이라 대마 내가 또 나가러 왔다 ni waktu jauh kalau apa nunggu cungu di mata tamakku alam tinggi kau cuci suka kau cuci pala wang dok cuci imai coba di mata pelu ah sikut sandingan ni kalau ni apa cakap sandingan ni mana apa cuma tapi mak ukau tidak si makta cuma sama kita hangit tu alam itu tu cakap tadi langa nuju aku nangin mago Kubia cukup ni kata hujan yang lalu, ajuin dalam lunga, nui tu kata angin macam cahang itu mai. Tama kurang hujan macam cakap cakap kata jemu utak cakap kata hujan cuka, utak yang cium mata go, utak cakap mereka pun tak cuman, tapi mata mana hujan mana tu bo, ammalu, tapi mata picang itu nak. Cungu kata cungu kata ila pero kalya cuta pero kati ila tay may ko ay kala cuta kaya mila kasut to kagalo kami do ang kamo tana ni sa gaga kaya dung ita kasung nakaw matang nani tay na suat ka hutang nani pichang ito wani kaya lo ako niya sunan lang kagasutuni tay na tay cugo tay may lo Tai makia pichang itu kalau, tai malay mahu tuin nak hati si mana kau le, ini.